0: shows. Yeah. I got another Mellow Woo. Yellow, and here it goes.
1: Mellow Yellow makes you feel so good, so fast.
2: Look the hen, try the chicken.
3: Oh, Lotte Hen Fried Chicken.
4: 발라 먹으니까 실감나게 맛있습니다.
3: 두날개 더 주세요.
5: 으책! 우와! 뼈 없는 닭튀김, 요걸 모를 거야?
3: 뼈 없는 닭튀김?
4: Lotte Hen Fried Chicken.
6: Lotte Hen 냉동식품.
7: The best decade.